0: and finally the cheeks.
1: 장이 방바방농 미스 이금상라 옹마장아 아키드 쯔드보 우츠름사바 앙아시체
2: 아즈가 삼마바 우츠 근마방가노 뜻을자누가 랴스 라지 투포 뜻나디 강아 미음 근 안누구 라 투포이 프금조 투웨가 라눔 아카츠 라이 강아 블라스다 라 무창당아 아저지 옙튼 쿨라노 아케자카 요 무창레 안노 안납당 사크당 아치 아저레다 강아 미마 이파 아저지 아저레 아스 아케당보 뜻을금 쿠다 더트록 존디어 이탄지 기울리 아스다 진피어 야마지 이파 아이르레야 라기 아우다 빈을 오즈바 오스지 이파이당 야스 근데 안누고 이파 아이어 잔누라야 스 시도기 아용이 아오 라스 시도글 글란 정상 강하다종 아스노 라 아용노 지즈 지고즈 다스 라이 아석시 본자카 롬바카노 아유 아슬라 쿠로카 지코글란 아석도 아석스 아빈이 아오노보 아석도 라이 아유 바차카노 마카 아스 아노지 라 강아 아우스 아슬 시사 불와 아석지 부시 주구 안나 타이어 아슬 아오노 아사바 우상노 들라 아슬 롱번 아말라 아사 라 주구 아석지 망우용아 기다니 두구디 달빌름 사가 라르자보기 아노 아석지 사마라 라 무인시스 다 드스보노 바 시사 다듬 우다 쿠모 아스즈 다빌마 랴스 아서노 이파 뜻부즈 바장 툴루바크마 빌마 아석시 부시진 부시 사가 멍오노 라이 라시사 다듬노 야마이 아시 오 니스 다자 아서 아석시 미빵우 다자 다 아시 이파 우지 시즈글레다 아석시 라이 아유바 롬바노도 아탈로가 앙우 아슬 아시 라이 코노 이노커 아슬 마키다니 아토 아시 서클은 아누구 이시가 리어 라두 샹아 아토 아슬 라 샹 바지 다마 좀 바당 아금노 라르즈라부이 다툼자키와 시랑 안다타스즈 아수시 다부 다부 이냐 사가 라 샹 바 다마 좀 바 다마 좀 바당 그마 다금 뜸방즈사 지아이 푸너 아루 주구 La atma timlas kaja malino tatmno lai tsu tubonada yamai ashi uja ni ayono sushi shitoker chigoda ni azak ponzaka lompa tuluka no ayu ase ashi chigozaker azak azak se apani awono azakchi ni ayu ba chakano maka samar pusha pusha mangono nanoki arzizi tsubwa aki ni Azok samas melen kadagam ang akyang da. Shile, azok si ni ayuba lombakno liasi da. Tetsu tupo nadang. Ashi, asir tasang nabji la sadok da uzi ashir. Anongji, ipa usino ni asno ki yamay angatitir. Asino, tshabur asang, chernur dama asang, shiba sidir sang. Uda, asino, kanga tisashi shabang la asin... Tang par tim tim kurut masra tipilin ba mishita tisa kam taksir. Anongji asin takamya asin chernur asir trapur matamar tisa yur ahachaki asin tin par tipilin ba masra kurut lamsa tipta tisa asinok mulonja asinok tukulok shisazi. Tiyagani tichong tipni asir tangatit ba tachong alitsi mrangzila asir ahachaktang aliyya Ali marong sindang nungi takam sindi ba da angatisila da asnugi ipa osu nungi lesin akiti.

0: 好呢，一把呀不识字不，阿嫂子阿妹不冷门儿。
1: 아지우당 아작시 비 닥당 그다 리얼지노나
0: 好
1: 아오
0: 네。
1: 니 아지우다 비 아중 아슬 마중 짝라임야 아작 부시당아 아슬 는 사사 나이 다마중 지 밀른 시즈 므랑아 야마지 아슬 농당 아슬 시사즈 므르가 양로시 농당 아슬 녹 른 로가 대작란 니오뜻즈
2: 나의강아종아라더더시더알고강아사블러안녹갈보리얼말리안녹당시스말왕니
1: 아이
2: 야
1: 자
2: 단나매마방다종노아스녹아주르벌
1: 아이도아이
2: 도고시사강아우더알고야
1: 아시자고
2: 하이니
1: 미라두고보바지시디니
2: 하이니
1: 너누기중화앙아드마니강아빌라고야
0: 오노강트빌라바고말라기당시앙니
1: 이바미라지아짝든믿음듣바다시디알리마농나나먹었다알리바아작던중화믿음듣다알리바아장아다장즉도로앙월
2: 好呢。
1: 야구마아장즉즈다시라들롱롱나뜸미숭우시아기서글스구바드드즈야마이라사즈라이시다시라방라컴패션나이당아리구다나뜬즉딱즈너야마지나이당아뜬즈강
2: 好나드드즈다중화지
1: 아하아이다시라방라인텐션네다감르망자자바아작농우지시야자장비인약상시비름바침피바아작아족즈라
2: 하오니
1: 아노아르다스라방라리스펙다마스바농나이네사사나아금즈봉아서당알아금즈봉아노시다스라방라크리에이티비티네넘그지심바자모아자리아지나이다종르망농암샹아서아지민방아디오Yel da serabang la love, mabang ajak nung ajak tang mi ma asir aria bilam zila. I da serabang la enjoy and appreciate. Ne jak tang kajisa lir idum ajak chi, na I pen la agizagang. Is da serabang la service, na I tangar ten zagang saga kutanga, na I iba ajanga tajang zik angu zida de bilam. Misira iba ajagi ne melung sunzi iru zi, da no?
0: How? Dan nai lem sa de ba a cha ya in ya tok nam bo kanga sa ta chang zok tu lo si za kanga pa la ra
2: ai mu de mu de u da ma bang ta lang ga u za dong a ka zu go an u da ma bang ta chung ga nong a su no a chi rup de go ta nu bo u da u zu lem ja yi da si dang a dong di ne
0: ai ne
1: a su no u da de zi ga ji din yak zi ai ga li er ji na
2: a u ne
1: salama ji
2: ai salama kanga sa pa la no ai kanga zu go go
1: bin
2: xia u zi ma rang de
3: Ibaya Agashvani Mugukchung, Asnukki Mugukchung Kampam, Babdisar Kutsira Changa, Tetsirdam Snungdung Shilamakiba Ang Ashugo, Tang Asnukki Murin Jamir Ajanga, Asang Sang Akamli, that's a bail Bamnungi, Kankarn Bangadi.

0: 이바야 아가시바니 목국충 아스녹기 웨스턴 뮤직 스녹 앙아시오구 당 아스녹튼 라놀텀 스녹 텐즈글 아셔 목국충 염 라놀텀 능이 알코올 에딕션 앤 디지즈스 코스 바이 잇 다스바 오늑 농아침 닦을 순삭스마기바 앙아디
1: 아따나보 Doctor Berdangi, Asnoga, Iajimba, Ajangatamang Nung Tim Tama Tokpa, Intangia Kar. Asnanga, Ozang Masernaya.
2: I
1: don't know, Lira.
2: Shinagaji, Ajitan Pilimaliba, do ya? Uda Iajimba, Naya, Uda Anuga, Uda Hachimbo Alize. Iba Jangazak Naliba, do ya? Udanzado, ne?
1: Uda Naru Juan, no Garo, Maru.
3: I always, always, always, Kilimodimai. Hi, Doctor Ba.
4: 아이 보다
3: 기다당스리야
4: 종아당 기다려로 해
3: 아이 나능이 당하석바가 큰나기나 노가로야
4: 아이 아동우도 아동
3: 탄다성 이준바이낭야 팀듬 가능리야 아스바 요당야 말라능이 준보리잔마 나나당 당하석바가 기나로야
4: 아이 따 종아도 얼음나
3: 아니 아니
4: 종아당도 나자
1: 종아당
4: 어제 이야 준바야 주고 지용지 다 좀 가지 얼마당 짐도 별로 안 쓰는 별로 미야. 자 이봐봐 이 짐바인 당몽야 우당 니야 가급 가정 아리봐 누구당 마방 시작 너 알아가지. 니 우당 가급이야 누구당 정한 점 사듭디.
5: 아니.
4: 아슬 우당 따듬 농 누구기 우다노 따스는 나발이 얼방 안 쓰나가 라듭디 마이나.
5: 아이자 아이자
1: 아이자.
4: 아니 만농 따시다 따마 좀 진지리야. 아스 녹이 고당 캔서 아스 에이츠 다시 딱 아시디어 드즈부 아스 드라다 기야성어 사가니부 필름을 아스 네브르드미 이 아줌바 장아 다시 딱 아독파야 이듬 다시 딱듬 농이 드사시바 그모고 이 아줌바 야 기봉 아스 록티 아수시 다시 딱 아스 디빌름즈 툴루 그모고 아스 녹티야 땅앙 아인바 마팡 농리어 아스

0: 야 신옥 대망농 다시 다 빠이가 당하도 걸 사가 동디방사 나야 신옥 바지 야지 긴스 다시다가 아도 걸 다스 야지 긴스 다시다기야 이 야진 바장 아이가 당하도 걸 긴스 다시다지 동디방사 이 야진 바지 대방농 야진을 아슬 자 나오 닥농 야월 다지 대방농이 더 저걸 로기 다시 농지 긴스 하도 걸
1: 아
0: 다지 시작이 대방농 토록 농 아슬부 토복 농 아슬 달농 캔슬하도 걸 아슬 아지당마스